잊지 말고 하나 둘이 받는 듯이 여는 수물이 받는 듯이 아이버기고 내잔다 이명춘아 자명춘아 서해 바다에 있다가 동해 바다에 새끼 칠라